0: 보는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오브라 나마스카르 비와 데비 안반스
1: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 디라바시가 바카